0: 빵. 오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금.
1: 꿀로 밭에 누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에. 그래 생뿐 뭐든 감갱게 갱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금. 오빠 너무 생나났고.
1: 뭐든 된. 자리네 강 가랭갈의 빼트로 사니끼네 블론저 뜬도고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끝 적합 낭기 그레스 뭐든 사 낭기 주잇
0: 백금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 아키 합 pi kanggo nyeken QR code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 cepet lan aman.
1: Walah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 ten
0: dudu Bagong.
1: Walah nggih pun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ten ajeng kula nggih nebus gaden
0: ora genah.